0: 야 잡았습니다 와부서가 신나는 나무나 나카테네제 모카가 부서가 로요 라디오 온디 쿠모요 에노 내야 잡았습니다 와부서가 Namuna nakateneze mukaga. Busoga Royal Radio. Ondi kumoyo.
1: Uri wanja.
2: The rocks up.
0: Tujani wet.
3: Chena na namuna nakateneze mukaga.
1: Busoga Royal Radio. Ondi kumoyo.